0: 거지? 랑 속담네.
1: 기방로는 거지?
0: 그비야 빌다로는 넌 말롬께.
1: 빌다게 메셀라네. 바투미 시하디 쿠펜 기방라. 나티 쿠펜. 니 로하야 뚱다 메셀랑고.
0: 가도가 베다 메셀랑네. 본다 니리 포케 이루이 바톨로 아포 쿠초콜.
1: 바네. 롱 키테타. 두발라 펜. 바리